best to me, the earnest is in the good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그치 예측면 바쁘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